0: 오늘은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먹는 건 저희에게 참 큰 기쁨도 주고요. 또 위안도 주고 휴식도 주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음식 때문에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음식으로 행복해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희가 먹는 음식, 매일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것에 관한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0: 네.
1: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음식법들을 다 따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은 별로 중요하지 그렇죠, 않다라고 생각한 그렇죠. 거군요.
1: 네, 그것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장 13절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0: 네.
1: 곧 뒤 부분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 맞고
0: 네.
1: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부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0: 네. 우리의 영뿐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무의미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그 매 순간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0: 네. 저희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목사님.
1: 맞습니다.
0: 또 건강한 먹거리. 이것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1: 네, 그럼요. 사실 먹는 것과 건강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0: 그래서 더 함부로 먹게
1: 그렇죠.
0: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다는 맛있는 거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0: 네, 스트레스를 풀기 그렇죠. 위해서 폭식을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건강한 것보다는 좀 덜 건강한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목사님은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세요?
1: 네, 사실 저도 뭐 굉장히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요. 또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맵고 네. 짜고.
0: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잖아요.
1: 네,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덜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요즘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고 있어요.
1: 네.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0: 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늘 요즘에는 물병을 갖고 다니는 걸 습관화

0: 하고 있는데요.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1: 아, 네.
0: 좀 추천드립니다.
1: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1: 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저희 몸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0: 네. 두부는 아시는 것처럼 뭐 콩으로 만들죠. 이 콩으로 만든 두부가 사실 몇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1: 아, 네, 매운데.
0: 네, 매운데도 그 미국 사람들이 두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 음식이다. 이런
1: 네.
0: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식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부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식재료인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콩을 즐겨 먹고 잘 먹죠.
1: 그쵸. 여러 가지 조리법도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꼭 두부로만 먹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료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두부와 또 콩으로 만든 된장 그리고 두유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유가 들어갔다니까 참또 생소한 것 같네요.
1: 네. 요리에는 잘안 쓰기는 하지만
0: 네.
1: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데 정말 의외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될것 같아요.
0: 네, 두부와 된장으로 만드는 조리법에 두유를 넣으면 어떤 상승 효과가 있나요?
1: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배가 되고요. 또 두유 자체가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도를 잡을 때 쓰는 건 전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0: 네.
1: 전분보다 두유를 쓰면 건강도 잡고 또 맛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0: 네, 농도를 조절해
1: 네.
0: 주는군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 이름은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소개해 주세요.
1: 네. 사실 우리 라디오로 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쉽게 상상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시면 마파두부 아시죠?
0: 네.
1: 네. 마파두부의 된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0: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파두부와 비슷한 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료도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빼고 저는 부침두부를 사용을 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부침두부를 잘게 깍둑썰기를 해서 기름을 조금 많이 두르고 충분히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부를 빼어주고요. 두부를 뺀 그 기름에다가 그대로 야채들을 볶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버섯, 양파, 애호박 같은 것들을 넣고 볶거든요.
1: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좋아하는 네. 야채들 추가하시거나 네, 또 맞습니다. 빼시거나 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가지도 되게 좋아해요. 가지를 네. 기름에 볶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시는 야채들 이렇게 넣고 볶으시다가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는데요. 충분히 향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1: 네.
0: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고 거기에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간은 간장하고 소금으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유를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 한 어느 정도 넣어야 하나요?
0: 물은 사실 굉장히 자작하게 넣어서 재료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농도는 두유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보다 두유 양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이런 짜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파두부 같은 그런 걸쭉함이 나오게끔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거의 다 된 건데요. 밥 위에 그 만든 소스를 부어주시고 아까 따로 노릇하게 구워서 빼놨던 두부를 위에다 올려주시고 파나 깨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장식해 주시면 아주 맛있는 된장 두부 덮밥이 된답니다.
1: 네. 두부는 부쳐서 밖에 빼놓고 네. 야채를 볶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두유를 네. 붓고 된장을 같이 섞어 놓는 네.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어른들은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네. 고춧가루도 넣어도 될까요?
0: 그럼요. 저는 고춧가루도 넣기도 하지만 청양고추를 넣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된장에다가 고춧가루 섞으면 그 중국식 두반장 느낌이 확 납니다.
1: 네.
0: 그래서 고춧가루를 많이 섞으시면은 된장의 느낌보다는 약간 중식의 느낌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어주시면은 된장찌개 같으면서도 칼칼하고 또 두부의 식감과 두유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고소함 때문에 사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저희 집 애들은 꼭 고기를 넣어야지 먹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고기도 좀 넣어도 될까요?
0: 원하시면 고기도 좀 넣으셔도 돼요.
1: 고기는 어느 시점에
0: 돼지고기 좋을까요? 가른 거를 야채랑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니까 두부는 노릇하게 네. 부쳐서 빼놓고 네. 야채 볶을 때 네. 고기도 같이 볶고 네. 거기다가 된장도 넣고 네. 물, 두유
0: 네,
1: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넣으면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강음식은 좀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신선한 재료로 근데 드셔보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조리 과정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야채 다지는 거나 기름을 써야 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두부는 쉽게 썰리잖아요.
1: 맞아요.
0: 케이크 칼 네. 같은 걸로도 네.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두부를 같이 자르면서 두부의 촉감도 한번 만져보게 네.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야채 써는 건 좀 위험한데 네. 두부는 썰어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선생님 오늘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요리를 만들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이 요리를 만드시면서 주의하실 거는 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짜지 않게.
0: 네. 정말 실패하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된장 자체에 웬만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된장만 잘 풀어주셔도 간이 충분히 잡히고요. 거기에 조금 향을 더하기 위해서 간장하고 그래도 조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만 조금 더해서 간을 잡으시면은 얼마든지 그 된장의 풍미가 두유랑 합쳐질 때 굉장히 증폭이 돼요.
1: 네.

0: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네. 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1: 네.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네.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늘은 두부, 두유, 된장, 덮밥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유도 들어가고 두부도 된장도 다 건강한 네. 먹거리여서요. 네. 먹으면 왠지 막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아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특히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할 때 뭐 교회를 간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특별한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네. 김태용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안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싱가포르이 지금처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로 알려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싱가포르는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버려졌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일이 흔했습니다. 강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콴유는 한 가지 생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생활습관 정도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1968년 리콴유는 국가적인 Keep Singapore Clea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싱가포르를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보건 담당자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일깨웠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콴유는 1977년 싱가포르 강과 칼라강 유역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10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강 주변의 주거와 노점 문제를 정리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등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염되었던 강은 10년 뒤 시민들의 자부심을 가지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리콴유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아할 만한 기준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동행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정돈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워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컨 사무실이 된 카페에서 일정도 정리하고 해야 할 일들도 돌아봅니다. 오전에 카페 사장님께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는 들으면서 최근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과 마음의 낙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뜨겁게 나누어 주셔서 긴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분이라 여겨졌습니다. 점심에 창조교회 홍 목사님께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함께해 주셔서 총 7명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와 나눔의 평범한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니 행복했습니다. 이후에는 저녁 집회가 있는 비올드 교회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통화도 하고 소통도 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나눌 수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라 여겨집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관련된 책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카페가 이전 집과 가까운 곳이어서 옛날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던 일도 생각나고 아이들이 조잘조잘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장소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 마음에 낙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라 느껴졌습니다. 양가의 감정을 느끼면서 보내는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동행 목회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립니다. 믿고 순종하고 맡기라는 말씀에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의 약함이 믿음 없음이었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안수 기도를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도저히 말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개입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삶도 그러했고 지금의 삶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삶도 그와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잠결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주님, 잔잔한 파도와 긴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런 평안했던 시간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며 주님 부릅니다. 깊은 바다 암초와 소용돌이 그리고 높은 파고에 휩싸인 위태로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소서 구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모래 한 줌 삼킨 듯 컬컬하고 찌릿찌릿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그럼에도 감사를 선포하고 주의 하실 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나누며 주님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 확보가 우선순위임을 나누고 힘겹게 애쓸 것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운전하다 올려다본 하늘이 무척 높아짐을 느낍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4도를 유지하며 자전과 공전이 겸하여 이루어짐으로 계절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제목으로 만드시기를 위한 씨앗의 썩어짐부터의 시작이라면 견딜 힘을 부으소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빈 마음의 순종과 풀무지를 통해

성과에 나온 정금 같은 순결함일 텐데 나로서는 버틸 힘이 없사오니 주여 외면치 마옵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나를 휘감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 주님은 말하지 않은 것도 아시지요. 지친 마음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으며 오늘을 버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인 선포에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 부르고 생각하며 의지하고 지남에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눈자락 벼들이 살짝 노란 병아리빛으로 예뻐지는 풍경 감사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밀어내고 주님은 뭘 원하실지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빗길 수막 현상으로 S자를 그리며 휘청이는 상황에 안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 여러 위태한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마치 인생이 수마귀를 달리는 타이어처럼 S자를 그리며 휘청일 때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가이드 질문도 보내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가이드 질문에 따라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로 매일의 삶을 점검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예수 동행의 삶을 사모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예수 동행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오셔서 다스리소서 비틴즈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예수 동행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0: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딜스토어 미랄 울산 무거점에서 굿딜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6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0: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청년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의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고민하다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으로.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집안이 그냥 뭐 소위 속된 말로 나일론 신자라고 하죠. 절에는 안 가고 나는 불교도야. 이런 집안이라 정말 독실한 불교 집안인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 감사하고 꼭 내고 이런 식으로 법회에 절대 빠져

되지 않고 뭐 스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이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반대가 심하고 이러니까 도리어 이 자매가 교회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뭐 자신의 신앙도 좋긴 했지만 남편의 시댁의 그 핍박에 맞서서 막 지킬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안 나간 거죠.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마침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성도들이 전도했겠죠? 전도지를 받게 됐습니다. 어? 교회가 생겼네. 옛날 생각나는 거죠. 나도 야 결혼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청년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잠시 그런 회상을 합니다. 그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추억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이 훨씬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덜컥 암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 가보십시오 했더니 조직검사 했더니 암. 그것도 꽤 진행된. 자, 여러분 그 암이란 판정을 받고 또 투병을 이제 시작해야겠죠. 뭐가 떠올랐을까요? 집 앞에 교회가 떠오릅니다. 집 앞에 교회가. 청년 시절에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가고 싶어도 남편 때문에 시댁에 눌려서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갈 생각 엄두도 못 내는데 이제 뭐 암 판정 받고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모르는데 뭐 그런 걸 겁낼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결단하고 집 앞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연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지금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연이. 아니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 안디바스란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왕이라기보단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이렇게 부여받은 그런 지배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표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일정 지역을 분배받아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입니다. 46절에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그 지역에서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높은 지위의 왕의 신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소식에는 민감하겠죠. 여러분 울산시장이면 당연히 울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죠.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 지역이 돌아가고 있고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이슈가 되는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주목받는 남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나라는 지역의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증이 컸지만 그냥 뭐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자신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또 자신이 섬기는 헤롯 왕이 그런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거나 조언을 듣거나 이럴 수는 없죠. 왕에게 밉보이면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가 단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관심을 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 예수를 단지 마음에 두는 걸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아들이 병듭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용하단 의원 다 부르고 좋은 약 써왔지만 낫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열이 오르는 게 가장 무섭죠. 열이 안 잡히는 겁니다. 아이가 사경을 헤맵니다. 그걸 보면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여기 아이들 다 키워보신 분들 많은데 애 아프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애 생각만 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평소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녀석이 막 소금에 푹 절인 배추처럼 늘어져 있으면 이 부모 마음이 아프죠. 뭐 감기, 장염 이런 걸로 그러고 있어도 안타까운데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려서 죽기 직전이다 이러면 뭐 속이 시커멓게 타가 들어가겠죠. 왕의 신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때 불현듯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쉽게 결단을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절대 권력인 왕이 그 선지자들을 싫어했으니까요. 또 원래 선지자라는 건 체제 위협적이거든요. 그러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서 나서기에는 어디 있는지. 그러던 중에 아들의 병은 깊어져서 죽을 지경까지 이릅니다. 열이 더 오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갈릴리면 자신의 행정구역입니다. 게다가 갈릴리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약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척입니다. 하루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망설이겠습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왕이 눈치고 뭐고 당장 예수님이 있는 가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집에 와서 아들을 치료해 줄 것을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죠, 여러분.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낫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여러분,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4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가나란 지역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시고, 지금 이 사건은 왕의 신하를 고친 이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이 뭘 보여주고 뭘 가르쳐줄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믿음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미 1장부터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핵심 구절들이 다 믿음에 관한 구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3장 16절, 요한복음 요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강조와 함께 처음 표적을 소개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합니다. 그 새 시대를 가져온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새 시대에 생명을 가져온 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뚜렷한 특징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언어로 바꾸면 영생, 생명, 새로운 생명, 거듭남. 자, 그렇다면 그 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시대의 새로운 삶, 축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새 생명을 위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밝혀줍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 두 갈래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 참된 믿음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말씀에 기초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 예수님의 반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문맥상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4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무시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다음 절 45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무시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또 하나 이상한 예수님의 반응은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입니다. 급한 왕의 신하가 막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47절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큰 용기 낸 거죠. 왕이 싫어하는 일을 한 겁니다. 30km 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소서. 예수님 다 아셨겠죠, 그 상황을.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아들을 구원하였다. 그래,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죠. 복음서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못마땅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왕의 신하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온 내가 못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상한 두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기적과 표적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 뒤에 있는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사마리아란 동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41절, 4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뭐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다. 아멘. 뭘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뭘 들어? 그의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까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그분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날 걸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잠시 자신들에게 들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열의를 가지고 듣고 경청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기적을 보고 반응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신앙 고백까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메시아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오셨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영접이 어떤 영접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하반절 보시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의 이유. 유대 지방 유월절에 명절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의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치시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내쫓고 성전의 예배를 멈추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에 요즘으로 하면 촌동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하면 수도입니다. 행정, 경제, 정치, 교육의 중심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시골 사람들에게는 약간 도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동경했습니다. 근데 자기 지역 출신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깍쟁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영접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겪고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씁쓸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원했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반응,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말씀의 반응에서 예수님이 참 세상의 구주 메시아임을 알고 믿는 겁니다. 새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했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반응, 갈릴리 사람들의 이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좀 더 신기한 것, 좀 더 쇼킹한 사건, 기적, 이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왕의 신하인 겁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 구한 게 뭡니까? 역시 쇼킹한 기적.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아들의 병, 어떤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모르고 차도가 없는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사건. 왕의 신하 역시 표적과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왕의 신하면 높은 사람이죠. 잘 대접해주고 웬만한 청원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특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실망을 표시합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매달려야죠. 이 왕의 신하는 죽기 전에 가셔서 우리 아들 한번 꼭 만나주십시오 간청하죠. 예수님이 같이 가십니까? 짧은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51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짧은 말씀이 끝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요? 고침받을 대상 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완전 성의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짧은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고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고, 다 핵심은 뭡니까? 그 사건,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 사인, 그 사인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맹물 같은 시대가 아니라 포도주 같은 단맛 나는 넘치는 그런 새 시대를 가져왔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우리의 삶에서도 물론 기적과 이적 볼 수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망해가던 회사가 뭐 가게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자기 실력보다 높은 대학, 뭐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럼 우리는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와 신나네, 용하네, 들어주시네, 다음엔 또 뭘 구해야 되나, 또 이거 하나님, 또 다음엔 이거,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의미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내 삶의 문제, 일의 해결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잡고 탐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참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메시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생각한다 그랬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 믿음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뜩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그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는 쓸데없는 겁니까? 전혀? 그럼 미신적인 거고 무당에게 비는 것과 진짜 같은 거고 그런 겁니까? 만약에 이런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분명 표적과 이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런 표적과 기적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일을 겪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서울에서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학교에 있었죠. 대학교에. 근데 그 대학교에 이제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대학 안에. 근데 옆에 예술대가 같이 있었어요. 예술대. 뭐 몇천 명이 넘어요. 예술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건물도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 예술대 교수님들이 이제 교회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시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거나 뭐 권사님이시거나, 남자분이면 뭐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예술대 다니는 교직원들, 교수님들이 많은데, 어떤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제게 그 한 예술대 학생을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저를 만나라고 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이미 전화는 제가 받았고, 누구누구 갈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안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된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겠죠. 대화하다가, 야 근데 어떻게 너 교회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분위기도 풀어야 되니까 교회 안 가면 교수님이 학점 안 준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출발은 그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딱딱하게 가르치지만은 않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소위 우리로 하면 간증이죠.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했던 거죠. 뭔가 이 친구한테 막혀있던 게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루 나를 잡고 종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듣다가 놀라서 끼어들었어요. 야, 정말로 하루 종일 기도했어? 그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직도 제가 생생한데, 진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저 그때. 이러더라고요. 진심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처음 기도하는 거니까 모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나라네, 나라 민족, 이런 거 압니까?
그냥 뭐 뭔가 눌리고 문제 많고 안

0: 풀리고 그 자기 그 삶에 진짜 답답한 거한 두세 개 놓고 계속 그것만 자기 소원만 그 문제만 이루어달라고 계속 그냥 계속 반복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한 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다 풀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본인이 놀란 거예요, 너무. 본인이 놀라가지고, 야, 교회 가야 되나 보다. 교회 가봐야겠다. 그래서 교수님께 말했고, 그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연결을 시켜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잘못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신기한 일을 겪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신기한 기적과 체험을 통해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이제.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기적과 계속 표적만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난 그 대학생 친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 해결만 추구하고 문제 해결만 뭐 생기면 추구하고 추구하고 그걸 믿음의 전부로 보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 자체가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 안 되죠. 그 말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에서 출발한 믿음이 그 표적과 기적을 뛰어넘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믿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에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50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0: 아멘. 그 사람 왕의 신하가 뭘 믿고 갔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처음에 표적을 원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기적을 베풀 걸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아직 표적 안 나타났습니다. 아직 기적 안 나타났습니다. 그쵸? 근데 그저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자, 만약 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가서 좀 직접 안수라도 해주시든가.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당신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첩보도 내가 접했는데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말도 못 움직입니다. 당신 갈릴리 지역 전도사요. 이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높은 사람입니다. 저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표적을 보고 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그렇게 믿고 가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확인이 되죠. 길에서 종을 만나고 아들 소식을 듣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어제 7시경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근심하실 것 같아 그 소식 전하러 지금 제가 뛰어오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구나.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었던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갈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믿고 갈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듣습니다, 우리.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우리가 입으로 많이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더니에서 끊겨요.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뻗대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 들었다. 가지 않고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단 하나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실천편이라고 잡아본 겁니다. 하나하나 이런 항목들 실천해 보자 해서.

0: 천편.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가는 데서, 듣고 순종하는 데서, 듣고 행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보고, 말씀 보라 했으니 말씀 보고, 충성해라 했으니 충성 보고, 사랑해라 했으니 사랑해보고,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거 내가 뭐 실현해보고 실천해보고, 믿고 갈 때, 믿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큰 문제들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만납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내 건강, 사업, 직장, 자녀, 관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수없이 예배 드리시다 보면 떨어집니다. 아, 저거구나. 저거구나. 근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언젠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구주이십니다.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주일로부터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새기십시오. 성경 구절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순종해서 뭐 하나라도 받았던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이 진짜 삶에서 이렇게 능력이 되는 거구나, 그걸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 잠자리, 귀뚜라미, 그리고 반딧불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곤충들 성경에 나올까요? 반딧불이나 매미, 잠자리는 나오지 않고요. 귀뚜라미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말씀되지요. 이들 작은 곤충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죠. 그 중에 매미나 귀뚜라미는 수컷만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암컷을 부르는 몸짓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가녀린 곤충들도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끄럽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소리의 이유를 생각하며 듣는다면 더 고즈넉한 낮과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참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설레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네,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할 텐데요. 6634님 첫 사연이에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막 아유, 이게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입한 노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이름으로 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옛날 누나야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마음 자체 이름으로 선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부탁해요. 네, 6634님

그 6634님은요 그냥 시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사이사이에 그 문장 부호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쭉쭉 써주시는, 아, 이 묘미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저 출석 체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심종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에게도 무슨 팬이 있네요. 아유, 이거 참, 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네. 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고,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6634님의 팬입니다. 야, 이런 문체에 이런 사연 어느 방송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 그리고 누나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방송국에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듣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좋은 친구, 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 8858님, 아, 죄송해요. 6634님 신청곡,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이펜로드 아저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8858님 네, 사연 네, 이제 함께 나눠요. 목사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8858님 네,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8858님. 아,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네,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네, 이런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8858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8858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의 꽃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BN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열창 노래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듀엣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이번에는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원인이 돌봄과 서비스의 관계를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가 넘어간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빛이 있습니다.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 금성입니다. 동요에는 새별로 불리우고요.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밤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나 일어서서 행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은혜 안에 충만할 겁니다. 팀룩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해보시죠? 특히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 늘어서 속도 제한도 많고요. 방지턱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방지턱 덕분에 우리는 잠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요. 조금 늦게 가는 대신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나 역시도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예수님이 삶의 방지턱이 되시기도 합니다. 내가 내 뜻만 앞세우고 너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 주님이 한 번씩 내 속도를 늦추시는 거죠. 그 순간에는 왜 내 길을 막으시나 싶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그 멈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방지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몸과 영혼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첫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늘 빨리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오베엣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박광리 목사님의 책 예수로 충분하다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상속분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그의 자의식, 그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밥은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리려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일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방금 들으신 세 곡, 달빛 마을의 주님과 같이,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 진아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였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박광리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하다 중에 한 부분 낭독해 드렸는데요. 탕자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라도 되겠다라면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좀 애쓰기도 하죠. 좀 더 잘 살아야지 더 사랑받을 것 같고 또 기도도 좀 수려하게 잘하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조금 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복음은 반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나를 품꾼이 아닌 다시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혹시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조금 내가 멀리 왔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보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걸음이 더 빠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길 바라면서 다음 곡 이어 듣겠습니다. 오지인 씨가 부르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도현의 베드로의 고백, 안산 시립합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n all the Israelites from Dan to Beersheba and from the land of Gilead came out as one man and assembled before the Lord in Mizpah. Judges chapter 20, verse 1.
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사기 20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8월도 이제 다 갔네요. 다음 주가 9월인데 아직도 더워요. 입추도 8월 초에 이미 지난 걸로 기억이 드는데 말이죠. 자,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극동방송은 서울 상수동 사옥에서 미스파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는 또 민속의 명절 추석이 있지요. 고향 가는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Fernando Ortega의 찬양입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우리말 제목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our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인데요. Last week, we learned about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지난주에는 레위 사람 첩의 죽음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Today, we will talk about a civil war against the Benjamites because of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 사람 첩에 죽었다는 내용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자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베냐민 자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civil war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먼저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today's story for you. Here we go. After the Levite sent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all the men of Israel got together to decide what to do. After a discussion, they decided to destroy the entire city of Gibeah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men who lived ther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the Levite sent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자, 한번 살펴보시면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이 sent, 보내고 나서 무엇을요?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George. 그의 살해된 첩의 시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막을 낸 거예요. 이 시신들을 일부를 다 어디로 보냈어요?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All the men of Israel.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의 처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고 모였겠죠. After discussion, 그래서 토론을 벌인 이후에 they decided,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To destroy the entire city of Gibeah.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멸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왜 그랬어요?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men who live there. 그곳에 살고 있던 there가 기브아인데 이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wickedness, 이 사악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바로 기브아 전체 도시를 다 멸하는 거였습니다. They raised an army.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자 군대를 이제 세웠습니다.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모든 사람들을 착출해서 군대를 꾸렸어요. Except the tribe of Benjamin. 어디만 빼고요? 베냐민 지파들만 빼고. 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The city of Gibeah was part of the Benjamite territory. 왜냐하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가 벤자민 테리토리, 베냐민 지파의 땅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은. The men of Israel sent messenger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to the men of Benjamin 누구한테 보냈는고 하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Telling them,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해주지요. To allow the men of Gibeah to be executed.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야겠는데, 당신네들도 여기에 동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냈어요. But the men of Benjamin decided to raise an army to defend Gibeah instead.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decided 어떤 결정을 내리는고 하면 to raise an army 군대를 자신들도 꾸려서 to defend Gibeah instead 자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있단 말이죠 베냐민 땅에 아무리 기브아 사람들이 참 나쁘다고 해도 이 자기네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려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The first 2 days of battle.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고 이틀 후에 the men of Benjamin, 베냐민 사람들이 defeated the men of Israel.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And killed a total of 40,000 Israelites on the first 2 days of the battle.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통틀어서 4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전사자가 나왔어요. 4만 명이. The men of Israel went.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and asked God several times. 하나님께 여러 차례 여쭤봤어요. If they should kill Benjamites. 하나님.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기브아의 나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우리와 전쟁을 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 아까운 목숨 사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도 싸워서 무찔러 버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Since they were part of Israel,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일부였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And God gave his blessing.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은 to destroy the Benjamites. 그래? 그러면 베냐민 지파들을 다 멸해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Because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 덕분에 the Israelites went back.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for a third day of battle. 제3일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말이죠. Benjamin's tribe had not come to help the other tribes. 베냐민 지파는 had not come,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to help the other tribes. 다른 11

게 이스라엘 지파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So the military action would last a long time. 동족 간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전투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The other tribes therefore 그래서 다른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는 made careful plans 아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짰습니다. For their supplies 어떻게 보급품을 조달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지 이렇게 전략을 짰겠지요. This situation was very different from the usual one. 이 상황은 평소에 있었던 상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어요. The tribes did not usually unite so much during the time when the judges ruled. 왜냐하면 the tribes did not usually unite. 이 지파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치질 않았거든요. During the time when the judges ruled. Judges가 사사들이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는 이렇게 단합이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공의 적, 베냐민 지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적을 놓고 나머지 11 지파가 똘똘 뭉쳤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꾸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를 보게 되면 여리고 서쪽에 보면 베델, 미스바, 기브온 이런 곳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이 바로 옆에 있어요. 베냐민 땅이 그곳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 Singers의 찬양입니다. O God, our help in ages past. 우리말 제목은 예부터 도움 되시고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How seriously you take crimes.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committed against your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행해진 범죄,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How the Levite was able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이 레위 사람이 그의 첩에게 행해진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정말 정의를 바로잡는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at even though battles may not go our way,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투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You are always in control of the outcome.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정말로 나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은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주시는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Father, 아버지, we are thankful for all you do for us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구약성경의 호수아 18장 24절의 장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그곳에서 두 개 골라서 연습합니다. 우리말 이름은 오브니 그리고 개바입니다. 오브니와 개바. 먼저 오브니를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OPA가 있어요. PH가. 그래서 아프나이. 한 번 더요. 아프나이. 오브니를 아프나이 이렇게 발음하시고 개바는 그대로 개바 G-E-B-A 개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end of the civil war between Israel and the tribe of Benjamin 지금 오늘 공부한 거 내용을 보시면 레위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꼴을 당했으니 특히 내 첩이 그런 꼴을 당했으니 우리가 복수를 해줘야겠다 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한테 화가 났는데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처음에 4만 명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하면서 이 전쟁을 마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호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윤선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나그네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토요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억지 부를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 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국에 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

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블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교회는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을 잘 알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세상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면 세상을 아무리 잘 알아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문제이고 그 인간의 문제를 쭉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지요. 사람이 후회하는 일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후회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인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진짜 귀중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후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모를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모르니까. 또 하나는 자기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그 연약함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왕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극적인 상황 가운데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고대 근동 일대에서 최고가는 강국이었고 최고의 문화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당연히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문물들을 뜻하며 자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아마 이런 모세에게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비록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는 히브리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인을 돕고 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결론으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에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의분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을 물리치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도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인 결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죠. 애굽의 왕자로 자신감이 충만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아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도르라는 사람이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 딸과 결혼해서 갈 데 없으니까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는 순간 그는 분명히 심장은 뛰고 호흡은 하고 있지만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의분도 없고 야망도 없는 몸만 살아 움직이는 숨만 쉬고 있는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필 이럴 때에 한마디로 형편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바로 왕궁에서 뭔가 좀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분도 있고 정신도 바르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네 민족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다면 뭐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 다 없어지고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처갓집에 기대어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에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모세 입장에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이제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요. 그 주변에도 모세가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하신 말씀이 여기 거룩한 땅에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할 때 아 하나님의 존재이니까 신을 벗어야지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 사람들이 나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나 무시하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불현듯이 뭐 본문을 묵상하는 제가 후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모세가 왜? 자격지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산송장이나 닮은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그럴까요? 속도, 머리도, 마음도 그런 상태이니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 누구 앞에도 자신감이란 일도 없고 남을 도와요? 나 연명하기도 급급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무슨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모세는 지금 누굴 구원할 형편이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더더군다 아닙니다. 그것도 바로 앞에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본래 모세의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라요.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 잘 나갈 때, 힘 있었을 때, 그때 소원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모세가 이제는 죽은 송장 같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내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도울 수 없는데 누군가는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산송장 같은 내가 애굽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대한 말씀에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니, 두 손을 사레를 흔들면서 펄펄 뛰며 사양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다 그래도 하나님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나 혼자 사는 것도 지금 간신히 살까 말까 하는 판에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세의 처지를 보고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네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좀 주셨는가?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려면은 좀 입은 옷이라 좀 깨끗한 거 입어. 좀 좋은 거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 40년 처갓집 살이하는 목동이 뭐 좋은 것 입었겠습니까? 머리는 좀 예쁘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바로 앞에 서기 위해 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가?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뭐 있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얘기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팡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세의 지금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지팡이 들었을까요? 천만에요. 왕자의 호를 들었을 거예요. 그 호를 내밀면 많은 사람이 덜덜 떠는 그런 호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는 모세만 가진 게 아니에요. 목동이라면 다 갖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만 특별한 게 하나도 아니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라. 실제 모세는 지팡이 들고 갔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한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쉽게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어쩌면 모세에게는 치욕의 상징이죠. 왜? 내가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목동이라는 증거가 되는. 그냥 목동 출신인 사람은 원래 그냥 지팡이 든거 별로겠지만 왕자 출신이 지팡이를 했다는 게이 지팡이 내가 목동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니 과거를 생각하면 치욕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모세가 지닌 지팡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가라 그랬을까요?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실패했던 지난날, 초라한 자기의 현 주소, 이런 것들이 지팡이 아닐까요? 모세에게 그런 것이었어요. 지팡이를 뒀다는 이야기는 너는 더 이상 왕자 아니야.
너는

굉장한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 네 손에 들려있는 그것, 어쩌면 너에겐 수치의 상징인 그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요, 홍해도 가르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그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된 지팡이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께서 붙들어 쓰시니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채우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 지팡이 사실 원래 자기 손에 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럼 모세 자체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라고 세우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좀 바꿔주신 게 있는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모세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말 잘했겠지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양하고만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 원래 잘 못하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살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논리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말이 제대로 뭐 의미도 전달 안 되는 것 같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그 명령 받은 이 순간에도 나는 입술이 뻣뻣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보내시려면 혀가 좀 풀려서 말이 좀 잘 되게 해주시든지 뭔가를 좀 보여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라 그러면 다 하는 이야기가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복음을 좀 더 잘 알면, 설명을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내가 말도 좀 더 잘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면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간 지나도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일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 뭔가 좀 바꿔주셔야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들고 가라고 그러고요. 아무것도 특별한 변화된 모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모습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였는데 갑자기 뭐 꽹

성장은 놀라운 신기한 지팡이로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열정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혀가 풀려가지고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든지, 뭔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습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있는 그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변명하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혀를 좀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대단한 지팡이 뭐 갑자기 나무지팡이 금지팡이가 좀 되든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증거 내 마음의 확신 이거 좀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왜 이렇게 못 믿니? 말하는 거? 그거 누가 하게 했니? 말 못하는 거? 누가 못하게 했니? 보는 거? 그거 누가 보게 했니? 못 보는 거? 누가 못 보게 했니? 그거 나 하나님이 한 거야. 믿고 그냥 순종하여 지팡이 들고 가라 하면 그난 인 모습 그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셔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남에게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능력 받아서 일해야겠다 합니다. 근데 능력을 언제 주시는가? 모세를 보게 되면 현장에 가니까 주십니다. 가면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서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담대히 순종해 나아갈 때 용기가 필요해요. 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똑같은 상황,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갑자기 나서면 나도 생각해서 우습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기가 막히죠.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 이 생각이 들 상황인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말 잘하는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말 잘하는 능력 주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뭔가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대개 선교지에 가게 되면 현지에서는 말이 달라요. 첫 번째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면 1년, 2년 동안 현지어를 대개 배웁니다. 영어는 뭐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고 현지어를 많이 배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1년, 2년 배운다고 그 현지어가 잘 되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평생 배웠는데 영어 잘 돼요? 안 되죠? 되는가 보죠? 안 됩니다. 쉽게. 그런데 생전 모르는 나라 말을 배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놀라운 우리는요, 현지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지만요, 현지어를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현지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현지어를 잘 못해서 떠듬떠듬하고 어떻게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모세는 말 때문에 못 가게 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0: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죠. 제자들에게 뭘 얘기할지 모르게 걱정하지 마라. 가면 성령께서 필요한 말 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미리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어. 어떻게 보면 또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연습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능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필요하면 말자라는 내 형 동반자를 주리라. 나 혼자 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 줄 거야.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야. 약하면 강한 자 붙여줄 거야. 지혜 없으면 지혜 인자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권세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 하면 되는가?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는 왕관을 썼을 것이고 최고 좋은 옷 입었을 것이고 손에는 금호를 들었을 것이고 주변에 수많은 용장들이 지혜가들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모세는요,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머리는 감았을라나요? 손에는 자기가 목동이라는 표시인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능력 있는 것이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음을 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떼는 그 사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모세처럼 주의 역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보는 일로,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를 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하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케이시 트로콜리의 I Love You 영어 찬송 첫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부릅니다. 준, 총, 입은 종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빛을 향하여 어둠 속에서 수용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헤엄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엄청 무서운 경험일 수 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에 부딪힐 것 같아 불안하다. 육지나 수영장 끄트머리처럼 길잡이가 될 만한 표시를 선명하게 볼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어떤 날은 사는 것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온 뜻밖의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실망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 앞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에 덜컥 겁이 난다. 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팔 한 팔 뻗으면서 빛을 향해 헤엄쳐 가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웅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이신형님의 기타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송 연이 함께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질문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희생을 계획하셨죠.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예비했고, 못을 조조할 철광석을 기꺼이 지구 심장부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가롯 유다를 여인의 태중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판도를 움직여 빌라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휴에 내 주님 입은 그 옷은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요? 사전에서 말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낸 데 쓰는 음성 또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 언어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립적인 설명입니다. 객관적이고 깔끔한 설명이며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기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윗사람의 말을 높여 이룰 때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말씀, 어르신의 말씀이라고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편을 높여 그분에게 드리는 자기의 말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면 외람되오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말씀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가리키는데요. 자신의 말을 겸손하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란 단어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 겸손이 동시에 들어있으며 삶의 성숙과 아름다운 실천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의 실천이 담길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벳의 음성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현진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으시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예수 닮기 원해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김남준 목사님의 마음 세상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인데요. 성경은 환경을 바꿔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 것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김남준 목사님의 마음, 세상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톱 오브가 불러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CTS가 불렀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있지 않은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거울인데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육신의 거울보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고 깊이 숨겨놓은 눈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문득 찾아오는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에서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다가 중간에 이것이 삽입되어서 39장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저자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간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상처 입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모습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다루시고 또 내 삶을 다루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교훈과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상처 때문에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행동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려보면 그 이유를 깊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에서 눈이 멀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죠. 결국 요셉은 팔려갔고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수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두웠고 형제들은 서로가 품은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과 지독한 죄책감에서 신음했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가득한 눈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목을 조여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떠남을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형제들에게서 떠났을 뿐 아니라 결국은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과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으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대로 뭐 결혼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인생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에르는 악함으로, 이 성경에는 엘로 되어 있죠,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둘째 오나니가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형이 죽고 자손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이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큰 형의 대를 잇는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족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유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을 알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악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순식간에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비극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말아먹는다고, 다 말이니까. 예. 근데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렵죠. 이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면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절망의 연속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지역의 이름이 아둘람 근처인 거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거짓말의 도시 혹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가 허무하고 실망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쓸쓸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곳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 교회도 가기 싫어.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꾸 거기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멀어진 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의 문화와 쾌락에 취해서 결국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 상처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곳으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기도가 뜸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집니다. 불편해서 떠났는데, 피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편할 것 같아서 떠났는데 삶이 더 어렵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상처 때문에 떠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를 감싸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를 품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바로 이 스카라고 하는, 영화의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라는 것이 T로 바뀌면 스타, 이 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줄기를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줄기, 언약의 줄기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잠깐 돌려서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 다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곧단 나와의 시집을 왔건만 남편 에르는 일찍 죽었습니다. 시동생 오난과 다시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셀라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냉대와 약자로서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분명 이 가문에 언약에 참석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떼를 깎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딤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절망으로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상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창녀의 노을로 얼굴을 가린 채 유다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길목에 앉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영적으로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녀와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가질 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신분의 상징인, 그 당시의 신분의 상징인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긴 뒤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말의 이러한 속임수와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현장, 그 더러운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줄이 이대로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가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이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결단에 대해서 훗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추며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압 땅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룻

우선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 그가 하나 붙들고 룻을 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다말이 결단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을 룻기 4장 12절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시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과 비참함의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조명하여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시작하는 그 장엄한 명단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포기되어진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인생 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고 저주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 다말, 그 다말이 마지막 붙들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 언약의 축복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그의 결단이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다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며 가난의 풍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바로 그 다말처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기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말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우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삶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참 많지요. 여러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싶으세요? 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지우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사건과 연결지어서요,
시간이 흘러서 세 달쯤 지나서

0: 있을 때 유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의 율법과 엄격한 관습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이 가늠하였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다는 가장 극형인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말이 형 집행장으로 나오면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유다를 향해 조용히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유다가 맡겼던 도장, 그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본 순간 유다의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어낸 한마디 고백이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히브리 말이 차다카 민멘니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틀렸다. 그녀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외침이 이 외침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다의 회개의 모습들, 우리 일반적인 회개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유다의 시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말을 볼 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 시선, 그 시선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녀가 옳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남을 향하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신을 향해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아무런 의를 만들 수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꺼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죠.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기 힘든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좀 한 주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셨나요?
1: 네. 이번 주에 이 쉬운 클래식을 준비하면서는 네. 제가 옛날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직장을 얻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항상 5시 20분 기차를 탔어야 했고요. 그러려면 한 4시 조금 언저리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한 달에 15번 가는 그런 출근이었었지만 그 지역에 가서 미리 연습할 시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니 그래도 일찍 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한 관계로 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끔 같이들 티타임을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유학을 하던 한 오빠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전 여태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차를 마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소희 씨는 어쩜 그렇게 새벽에 잘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뭐 대답할 때 직설적으로 답하지 못했지만 정말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지.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피곤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겨울에는 정말 깜깜한데 나 혼자서 세상에 문을 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냥 새벽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출근을 맞춰서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어린 마음에 싫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 마음의 본심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상의 그 매일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든 분들의 수고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를 이미 그때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찬양을 나누면서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가사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하기 한 걸음은 딱 한 걸음만 더가 모여서 날마다 매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께 찬양 전해드립니다.
0: 네, 가장 먼저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함께 나눈 찬송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오늘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어떤 곡부터 시작할까요, 교수님?
1: 베토벤의 곡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방식을 반드시 지켜낸 작곡가들의 곡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하은 PD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나 그 하루 중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저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한 모금 마시는 거. 네. 그거는 꼭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금요일이 되면, 항상 설레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맛있는 걸 먹거든요. 수고한 나를 위해서 뭔가 충전하는 느낌으로.
1: 그날은 그러면 어떤 메뉴 상관없이
0: 상관없죠.
1: 자유롭게.
0: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에도 최대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1: 그러니까
0: 가급적이면
1: 그날은 절제를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0: 그렇죠.
1: 다 먹는 날이다.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질 만하네요.
0: 그럼요. 약간 저만의 루틴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좀 뭔가 좀 말씀드리고 나니까 약간 초라하네요.
1: 초라하다니요.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다가 그날 하루는
0: 맞아요.
1: 나에게 마음껏을 선사한다. 너무 좋은데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은 본인만의 그 어떤 규칙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반드시 60알의 원두를 세워서 그것도 정말 좋은 원두를 걸러내서 본인이 직접 직접 정성스럽게 내린 것을 한잔 마시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전에는 작곡에 집중을 하고요. 오후에는 긴 산책을 꼭 나가셨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그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 사파를 보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떤 메모장 같은 것을 들고 산책로를 걸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거든요. 아마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때가 그만의 산책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토벤의 곡을 한곡 준비를 했는데, 황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황제.
1: 네, 2악장이고요. 사실 이 곡이 작곡이 되었을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베토벤은 청력의 문제가 이미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아래나 식탁 아래 그런 포탄이 터질 때마다 정말 숨어 들어가서 귀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4분 8초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그렇게 페이드아웃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티안 찜머만이라는 우리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만의 루틴을 반드시 지켰던 이가 전쟁 속에서 그려냈던 그런 곡은 어떤 곡일까?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려 봅니다.
0: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황제라는 곡 함께 하셨는데,
1: 네.
0: 근데 전쟁 중에 이 곡을 작곡하셨다고 하셔서
1: 네.
0: 조금 암담한 마음이 담겼을까 했는데 또 그런 느낌은 잘안 드는 것 같기도
1: 그렇죠.
0: 하네요. 네.
1: 오히려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고, 매일 같은 자리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곡가 중에서 가장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규칙이다라는 걸 가진 분을 한번
0: 네.
1: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에 속하는 작곡가이고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는요, 규율과 작업,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감은 내가 작업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것이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돈을 하시고 가벼운 체조와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4시간여의 작업 시간을 어떤 그런 영이 오르던지 떠오르지 않던지 간에 무조건 앉아서 4시간을 버티시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쓸수 있게끔. 어느 그 소설가 중 분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시간을 지키시고 서재에서 작곡을 한 후에는 물구나무서기도 하셨다고 해요.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할때 하셨던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물구나무서기도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휴식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악보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6시가 되어지면 식사를 하시고요. 가벼운 만남도 가지시고 독서도 하시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 모든 루틴들을 정말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의 곡은 조금 듣기에 충격적이다는 곡들도 조금 있습니다.

0: 봄의 재선이라는 곡은 정말 무언가가 깨어지는 듯한 그런 곡도 있는데
1: 네.
0: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곡은 페트르슈카라는 러시안 춘곡을 전해 드릴 겁니다. 듣기에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항상 시간을 꽉꽉 채워서 지킨 스트라빈스키의 그 러시안 춘곡은 어떤 느낌일지

0: 네,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함께해도 듣고 오셨는데
1: 네.
0: 마지막이 굉장히
1: 마무리가
0: 딴딴딴.
1: 그렇죠. 특이하죠. 뭔가 평범함을 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0: 그런 것
1: 같다라는
0: 같네요.
1: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 곡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브람스는 참 진지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작곡가이고요. 한 음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에 기재를 하신 다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다시 끊임없이 고쳐 쓰는 것을 반복하셨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아침에 일찍 작곡하시고요.
0: 네.
1: 베토벤처럼 오후는 거의 산책에 그러면서 어떤 곡들을 생각하시고 쓰셨던 그런 독일의 작곡가인데 연주자는 제가 이례적으로 러시아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일리아 라슈콥스키라고 요즘에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피아니스트인데요.
0: 아, 요즘에요?
1: 브람스의 브람스의 인터메조라는 간주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을
0: 네.
1: 러시아 분이 연주를 하신다 하면 제 개념에서는 조금 그래요. 제가 독일 선생님한테도 배워봤고 러시아
0: 네.
1: 선생님한테도 배워봤는데
0: 네.
1: 표현 방법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독일
0: 오.
1: 선생님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 자다 깨서 일어나도 정확히 연주해라고 말씀을 워딩을 꼭 그렇게 세게 하셨고
0: 네.
1: 그리고 러시아 선생님께서는 표현의 그 어떤 감정을 주저하지 않고 몸으로 드러내셨던 그래서 이 연주자도 제가 봤을 때는 몸으로 뿜어내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진지한 독일 작곡가의 곡을 러시아 연주자가 풀어냈을 때 어떤 색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0: 와,
1: 점에 주안점을
0: 네.
1: 두고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제가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우리 작곡가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고, 매일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교수님, 매일을 지켜낸다라는 게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 맞아요. 이틀 전에 딸아이가 잠자리에 이제 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번아웃이 오질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딸이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나름의 숙제를 하고 있는

0: 건 거예요. 방송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항상 아이 앞에서 하고 아이 앞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번아웃이 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저는 1년에 깊은 슬럼프가 한 두어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럼프의 색깔을 말씀드리자면요.
1: 네.
0: 하기 싫다 병이라고 칭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1: 하기 싫다
0: 아,
1: 병이요?
0: 하기 싫다라고 혼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1: 네.
0: 그게 딱 정기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나올
1: 네.
0: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기 싫다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동행하는 일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날은 안 합니다, 저도. 정말 딱 쉬어가는 날이 있는데
1: 필요하죠.
0: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과 유연한 소통을 우리는 늘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설마 지금은 귀 닫고 계신 거 아니죠?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1: 네.
0: 그런 유연한 소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을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일 지켜내는 것, 그리고
1: 아멘.
0: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에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1: 아멘.
0: 지금 지키고 계신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시다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끝곡으로 우리 브람스의 곡 들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토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0: 바란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예보그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혹시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삶의 날씨를 만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바람이 멈추고 먹구름이 걷혀야만 평온해질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기다리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야만 비로소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사기 6장 23절 말씀. 아멘. 미디안이 물러간 것도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고 고백했죠. 샬롬의 평안은 폭풍이 다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날씨에 걱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보다 크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달빛 마을의 샬롬 예보해 드리면서요. 찬양 예보국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찬양예보국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신호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몇달전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 재검에서 종양이 자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머릿속에는 자꾸만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암이면 어떡하지? 치료 자체가 힘든 병이면 어떡하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가장 두려운 미래를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잠도 제대로 못 이뤘네요. 부디 어머니의 종양이 악성이 아니길,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네, 오늘의 신호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몸속 종양이 자랐다는 소식에 우리 사연자분의 인생 날씨에는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악성인지 양성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짙어지고 마음속에는 벌써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에게도 미디안이라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기드온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해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디안이 물러간 것도 아니었고요.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맑은 날씨만을 의미하지 않죠. 결과를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두려움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생명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요,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연자분의 불안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시고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찬양예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요,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어서 임재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예보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빵순이의 감사를 기다려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빵순이의 감사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휴무였던 저는요, 오랜만에 좋아하던 에그타르트 집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확행인 타르트를 먹으면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 행복을 꼭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갓 구워진 타르트와 커피, 아니 소확행을 들고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직원분들은 마침 당이 떨어질 시간에 아주 잘 왔다면서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고 맛있게 드시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직원분들을 보니 제 마음에 더 큰 행복과 감사가 차오르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에그타르트 하나를 나누었을 뿐인데 기쁨은 몇 배가 돼서 제게 돌아왔습니다. 소확행은 혼자 누려도 행복하지만 함께 나눌 때 더 크고 따뜻한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도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나눔을 통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감사 관측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시고요. 저희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네,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희랑 정확히 두 살 차이가 납니다. 네, 이분을 소개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윤의 찬양 예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 예보국 레이더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참여하시면 무료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나아갔던 오늘의 찬양 예보.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 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시의연합회와 울산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죠? 간절히 기쁨으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중보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요, 저리로서, 요즘 그 말 잘 안 쓰죠? 저리로서, 그 자리로부터, 즉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유일한 목적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무엇인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모여 뭐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수준 있으세요? 크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심판. 여러분, 여기 어디 하나 편하거나 가벼운 단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마지막 재림은, 심판은요, 결코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는 명백한 예수님의 약속이요, 재림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그만치 네 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초림도 안 하시는데요, 다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만 네 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자그만치 318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것도 수차례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맨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마지막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1호에 틀림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듯,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역시 지켜봐야 알겠지가 아니라 장차 반드시 성취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재림, 그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랑 많은 건 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이 엄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한 사람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요, 부자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만약 그것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멀어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멀어진다, 그게 염려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멀어질 때 질타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혼내도 되는 거죠? 야단쳐도 되는 거죠? 왜요? 제가 고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 못할지언정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요. 교회 사람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 지름길을 있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방법, 예수님 뜻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스탑,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들께 권사님께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마지막 날 우리는요, 세상 성공의 순서대로 줄 서는 거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심판은 이렇듯 재림은 이렇듯 모든 이에게 두려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요, 위로요,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뭐한 것 같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요. 큰날 아침에요. 게다가 계시록 20장 13절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죄를 져요. 근데 제가 죄 져놓고요, 제가 누구 상처 줘놓고요, 제가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저를 되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까요?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상처 줬다고 나서는 분 없어요. 왜요? 죄진 사람 까먹어요. 죄진 사람 다리 뻗고 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한테는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심령 갖고 있는 거요, 제가 죄 짓고 있는 거요, 주님 다 적어놓고 그거대로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심판대 앞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산자나 죽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 그거 다 드러나 그거 보면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는 장면,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라장 같은 그곳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설 때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요, 행복이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다면요, 주님한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요, 제주중앙교회에 목회하면서 성도도 많이 누고요, 증축도 하고요, 십자가톱도 세웠어요, 팍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설교용으로, 간증용으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30편 3절 4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께서 뭐 보신다고요? 주께서 뭐 보신다고요? 우리 죄악 본다고요. 여러분 그거 섬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커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요, 뭐 드러낼 게 있냐고요? 뭐 자랑할 게 있냐고요? 죄인으로 와 있는데요, 100번 말하면 뭐 하냐고요? 내 죄짐이 더 무거운데요. 그래서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누구도요, 누가 주여 서리이까?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인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설 자가 없지만 사유하심 예수님께 있대요. 여기서 사유하심은요 히브리어 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 용서하다 죄짐을 짊어지다예요. 보통 사람이 용서하다 죄짐을 짊어지다는 나사마할 정도인데 이 사라흐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 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공과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죄짐을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사라흐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거 붙잡은 자만 위로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 붙드는 자 십자가 붙드는 자만 십자가 심판의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은 역경과 박해 그 속에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라흐 사유해 주시는 예수님 붙잡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그들은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배 때마다 떡을 나눠주며 떡을 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재림의 주 앞에 십자가 주님 앞에 예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또요 교제하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오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씀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며 문제를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주님 그 십자가 주님과 붙들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위로서 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실 줄 믿습니다. 재판과 마지막 심판이 올지라도 그 주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심판을 축복으로 받은 축복으로 사는 신앙인의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신앙인은요 그런 신앙인은요 자리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몇 분과 신방을 하고 식당에 갔어요. 근데 권사님 몇 분이셨냐? 일곱 분이셨어요. 칠공주. 칠공주 일곱 분하고 갔는데요. 식당에 있더니 남자는 저 혼자고요. 다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제가 잠깐 식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식당 자리에 안 앉고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렸다가 갔더니요 빈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제 자리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아이 잘못 앉았어 그러면서 멀리 가시더라고요. 전요 제가 편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참 신경은 제가 앉으면 저쪽부터 앉으세요. 여러분 그런 식당의 자리도 중요하지만요 신앙인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혼돈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역할을 뒤바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이 재판장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 자신은 재판장 자리에 앉고 목사님, 교인,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피고석에 앉힙니다. 때론 상당히 이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쟁, 가난, 질병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기준 맞는 항변을 기울일 준비도 되어 있다 말합니다. 말하길 무죄, 하나님께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이해로운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잘못 앉아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지어줄까요? 여러분, 바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잘못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주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듯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주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여러분은 피고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위험한 저는요,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판사이십니다. 여러분, 옳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만 심판날, 재림의 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축복을 하는 신앙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삽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주간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보다시피 신기하게도 과거, 현재, 미래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먼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의 모두 과거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예수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예수님의 장차 미래의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특정한 시간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AD 01년부터 AD 33년까지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되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늘 우리와 함께 늘 우리를 위해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안토니 후쿠마, 그가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토니 후쿠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 살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듯 그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자. 또 내일 다시 예수님 오실 것처럼 믿고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만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과 재림의 회복과 소망이 날마다 찬양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친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재림은 징계가 아니라 그런 주님과 함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요, 법정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뭐요? 외쳐 이르시되. 법정의 변호사로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 서신 예수님이요, 외쳐 이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크레조인데요, 크레조는 소리 지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운다, 크라잉 아웃, 소리내어 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게 심판대에 쓰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눈물로 소리내어 항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한 청교도 신학자의 추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지만 재판석을 떠나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이 우시며 우리와 같이 매를 마시며 대신 죄를 지시기까지 한 대범하고 사랑 많은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입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심판의 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세요?

0: 그러면 다시 질문할까요? 심판받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시지요? 예수님 뚜벅뚜벅 재판석으로 내려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어저께 한 집사님과 상담을 잠깐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은 교회에 와 계시면 안 되는 분이셨는데요. 어저께 봤더니 유치부 봉사한다고 와 계셨어요. 양가 부모님, 집에 있는 것, 자녀, 당신의 건강, 여러 가지가 기도뿐이었어요. 아, 근데요, 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말씀으로 능력을 드려야 되는데, 아, 제가 되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참 해맑게 상담을 나누시다 나가시던 집사님이 스쳐가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집사님 나간 다음에 문을 걸어잠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자녀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오늘도 울며 소리 지르며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주중앙교회를 향한 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큰 교회 되는 거요? 그 하나님 소관이고요. 제 꿈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부자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길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들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곁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을성 육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을성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1: 해요.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오후의 서재. 오늘 잠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 참 서글픈 소개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또 살아온 이야기도 아닌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 줄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에게는 체면까지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간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 여인은 혼자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부르시죠. 내 딸아. 사람들은 그녀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기억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딸아라고 부르셨죠.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든지 지금 내 삶에 어떤 꼬리표가 붙어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시작합니다.

한 줄 고백. 이 시간 한 줄 고백은 마태복음 9장에 대한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요, 무려 12년 동안 고통받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소개부터가 참 서글프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 과연 이 소개 방식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아파온 사람. 이게 무슨 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잔인하게 느껴질 뿐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하는 타이밍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녀에 앞서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나타나는데 12살 된 아이를 둔 아버지였죠. 이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참 행운아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버지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딸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요,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심초사하면서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과 화들짝 놀라며 또 그녀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참 외로웠겠죠. 그렇게 혼자였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곧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여인아, 불쌍한 사람아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그녀에게는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줄 누군가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아주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딸이다 라며 그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지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 혈루증 여인에 가까운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함께 기도할 단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도 보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세상은 우리를 실패로 부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해도 결코 끝나지 않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 속에 쓰여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크고도 넓으신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니까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89.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연히 SNS에 올려진 글을 보고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믿음이 갔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고 피하게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보고 저에게 한 이야기처럼 너무 무한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신용이 되고 그리고 신뢰가 되길 소원하면서요.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달마가 내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나눠갔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하나 투명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가 깨어서 살지 못함을 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신호위반 끼어들고 욱하고 소리 지르고 이 모습들 아마 옆에서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가락질할 때 네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 시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며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나는 없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웅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me comí una bichonita y tú ni me jampo mi.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웅재의 찬양으로, 그리고 초롬의 내 맘이 낙심되며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찬미월십의 민혁인 목사님이 작곡 작사

묵상 가운데 작곡된 곡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데니스 저니간이 오랫동안 자신의 내적 갈등 또 죄의식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전부 all in all이 된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썼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조커져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나눌까요? You are my all in all. 함께 연주를 들으면서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게이드 보컬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리고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Hide, He Hided My Soul, 게이 펠로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자 61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이자 61과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지금은 나는 믿네 남미월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보다 나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께 fix on eyes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라톤 뮤직의 길을 만드시는

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친구 송정미였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책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에서는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고도 무거운 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성도와 순교자가 탁월한 경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처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손경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고도 무거운 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성도와 순교자가 탁월한 경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1715번님, 내일 새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교회로 아울리치 출발을 위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홀리터치 방송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아울리치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기에 이번 선교 여정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찬송가 33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Trust and Obey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테너 김민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고도 무거운 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성도와 순교자가 탁월한 경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0: 있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예약을 하고서 찾아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사장은 참다 못해 심리학자에게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무단 예약 취소율은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을 할 때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데 이 말을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공연이나 콘서트를 홍보할 때 포스터에 관람료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왜 포스터에 빼놓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객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금액이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QR코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사람들은 실제 공연을 예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단 한마디 말이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하도록 개입시키면 실제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입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돕는데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온몸으로 적용하고 있는 믿음인지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믿음보다 행하는 믿음이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인데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으로 퍼져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듬뿍 내린다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메마른 우리 영혼에 흡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이대기의 편곡된 찬양. 마지막으로 합창곡입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들을게요.

설원이라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조그마한 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형편에 따라 잘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렸고 부자가 되는 것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아니라 얼만큼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6세기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몽테뉴의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고 10%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체가 있는 걱정은 8%에 불과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려에게는 여행이나 떠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으십시오. 평강의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 나라의 평강으로 저를 채우소서. 모든 때에 모든 길에서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행동했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백세에 난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머릿속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며 축복의 축복을 받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곤고할 때도 그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곤고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곤고한 영혼이 다시 소망을 품는 희망의 찬양이 되고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소프라노 한나형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작은 입술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세 노래했던 찬양이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김기석의 찬양, 그리고 그 앞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허진설의 찬양, 그리고 그래도 이승황의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호산나 뮤직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정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저수지의 물을 두 갈래 수로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수로는

한쪽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쪽 수로는 이웃의 메마른 밭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모자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웃 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저수지의 수로가 더 넓게 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도 살고 자기 밭도 가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지키려다가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더 크게 채워지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으셨고요. 이어서 초롬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풍성한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 요단강의 맑은 물을 받아서 다시 아낌없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사해 아시죠? 그 사해는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은혜의 물질기를 쫙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생명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것만 있는 그런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움츠러든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나눔의 장으로 나아갈 때 나눔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이 나눔의 삶, 나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이시면서 기업가였던 에드워드 김이라는 분은 사업의 대성공을 거둔 후에 은퇴를 결심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와 선교지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창고를 잠시 관리하던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정산을 요구하실 때 깨끗하게 모두 돌려드리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감사와 이웃을 섬겼다는 기쁨뿐이네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지기 사명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재물의 절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청지기의 모습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기쁘게 손을 펴서 그 손에 들린 나눔의 흔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펼쳐 나누고 계신가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회복될 때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동방연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동방현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금과 은과 보석을 예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봉헌 자리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화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회활동과 책 인쇄를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입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평생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단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요, 그 은혜 이런 것들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나눔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발자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아가파워의 베드로의 고백, 한아름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는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대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급한 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일부터 하거나 또는 일단 쉬워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그저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급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기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는 밤 보내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급한 일도 많고 수많은 쌓여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뒤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흐르는 시간 중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처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바라보는 것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룩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함께한 두 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Abide with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691번님, 김보룡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0691번님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889번님, 세상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 이 밤에도 우리 삶의 바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정답을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정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4586번님께서 딱 8글자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밤 보내면 어떨까요?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BBN CC 와이넌스의 곡 If Anything Ever Happened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이 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0: 우리의 목소리로 왕이시.
1: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가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 이 반복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바위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경배의 고백은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와 십의 나는 주말 높일이 Jesus is Rock 이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Jesus is Rock 하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주말 높일이도 정말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이 나비와 십의 색깔을 입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롭고 또 힘차고.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아주 강렬한 그런 편곡의 예배곡이었습니다.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과 주일 찾아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이 예배 찬양들로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고, 또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곳이 예배 현장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곡의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물 위로 오라였습니다. 참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그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그쵸?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서 확실히 또 받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이, 주님 아시니까 뭐,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아주 능력자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뭐난 바울이랑 다르니까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믿음의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앰블 워십입니다. 달콤한 깨어짐.

앰브러쉽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승화 전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토요일날 다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은 예배 찬양곡이 있다면 그것도 주일날, 또 CCM 곡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잘 알고 계신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

지금 사용과 신청곡 했는데 왜내 방송 안 해주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아, 한주 뒤죠. 그러니까 한주 뒤인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용과 신청곡은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 지난 어제죠?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느린 우체통 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한 주가 늦은 우체통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내신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면 꼭 다음 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찬양 중에서 나비워십 곡 있잖아요. 그 나비워십 곡이 어제 이제 신청해주신 분의 신청곡 이었어요. 6282님께서 수고하세요, 샬롬 하면서 나비워십의 찬양 부탁합니다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6282님이 나비워십의 감사해라는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다면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은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점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앱에서는 뭐 사용료가 안 들죠. 올려주시면 또잘 모아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회중 찬양.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따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일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곡마다 곡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고백의 자리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윌업의 화해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화목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유독 더웠고 길게 느껴졌던 8월도 이제 고지를 지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폭염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나온 8월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보석으로 고이고이 접어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주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이곳 저곳에서 그래도 재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 속히 또 회복돼서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8월을 보냅니다.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온 8월의 모든 발걸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리며 견뎌낸 지난날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있으니 다가올 9월의 가을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네, 뜨거운 8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또 불러올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 모두가 그 이웃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눈에 호의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모든 마디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로써 애굽 온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울부짖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구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모든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내려와 졸하며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분노를 머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1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0: 네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하고 결혼생활 거저 한 2년 정도 하면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과 같이 제가 이제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도 안 나갔고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의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반당 반정부 단체에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9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의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혹시 대리 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틀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 이 머리가 오도맞은 느낌? 아,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원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그냥 느낌이 보협에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 그 저희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아침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 한 주일 후에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군복 입은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란 소리도 하기 전에 먼저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 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곳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수색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옷모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까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까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 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옷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 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책책책책책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리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뺨도 얻어맞고, 네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판매하는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 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는 거,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고 가던 빵 그릇을 이제 통골을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안전부 고개가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날 보고 그걸 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원래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걔 저를 이제 구둣발로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 몇 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아직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그 매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94년 그때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기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농기지게 가다가도 그 이제 꽃집애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에라도 나를 보게 되면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꾹뻑꾹뻑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시장에다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북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인 자의 권리건 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엔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 줄 못 가. 내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간절히 빕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이춘아, 일춘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춘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돈은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혜영아 우리 한국,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 해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브로커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2016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간증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마음에 아, 벌써 8월이 다 갔네 하는 아쉬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올 9월에 더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8월의 모든 피로와 염려와 걱정 깨끗하게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또 변함없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청량하고 깊은 은혜를 담아서 9월의 첫 새벽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셨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찬송이 첫 찬송이었고요. 이어진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연주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해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격노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에서 온 한 형제님의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 가운데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의 림재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매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어내린 북에 띄우는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록 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희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그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문썩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아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려마.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엽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의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려마.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알록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고픔에 견뎌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너에게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겠지. 너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맥없이 잠들던 갈비뼈 아롱아롱한 너의 모습,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눈을 뜨면 쑥 들어간 눈길이 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때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줬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유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병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0: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시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를 상처주고 비방하며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자는 공동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와 겸손, 성결, 긍휼을 나오며 공동체 안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라고 당부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성결과 겸손,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뚜렷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공동체를 세우지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낳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첫 번째 권면은 말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입니다.

저자는 먼저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선생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경솔한 말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9절과 26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말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말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면은 언어의 절제와 신중함이 공동체 연합과 영적 성숙에 필수적임을 깨우쳐줍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를 세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작은 제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며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비록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 사회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이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주요 통로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결과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물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혀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에게 말의 절제와 영적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주의한 말이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엄변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나눔과 섬김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통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 지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겸손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과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방을 삼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많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로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곧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음란에 비유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정욕을 따르는 자를 세상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이 연합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동시에

0: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므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나 악의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의 화평과 신앙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적용 기준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들 받으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절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공동체 원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20에서 60mm,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가 24도, 서울과 대전이 23도, 춘천과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1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2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제주가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27도, 평양과 강계가 26도, 해산과 청진이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충성된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욕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믿음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시작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이사.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옹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계속 연주해라, 그만두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을 파데레브스키의 피아노 연주회에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엄마는 청중 속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러 통로에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콘서트 홀에 온갖 신기한

0: 것들을 탐험해 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가 붙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의 불이 어두워지고 연주회가 시작되려 하자 자리로 돌아온 엄마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무대 위에 멋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비추었습니다. 순간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반짝반짝 작은 별을 뚱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대연주자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서 어린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파데레브스키는 아이 뒤에서 몸을 기울여 왼손을 뻗어서는 베이스 파트를 넣기 시작했고 아이의 다른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선율로 반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대가와 어린 입문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멋지고 창조적인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에 청중은 매료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젊었을 때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영적 실상에 크게 낙심해서 사역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한 모라비안 성도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당신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어느 날 억지로 참석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연주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 내 말씀이라 여기며 나와 엮어보세요.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돼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여름이 어느덧 다 가고 이제 8월이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가을의 시원함과 풍요함을 기대하며 힘들었던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9월인데요. 새로운 삶이 기대되는 계절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4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7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에 이남규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남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8월 30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남규 목사님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서 태어나 맥칼레 선교사님의 지도로 신앙을 가졌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일제 말기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단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다 해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목포노회 초대 노회장, 재헌국회의원, 전라남도 초대 도지사, 4.19 후 초대 참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죠. 이남규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한국교회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1976년 8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존 버년이 별세한 기록이 있나요? 1895년에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로 잘 알려진 책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지금으로부터 338년 전인 1688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 출생해서 내란과 공화정치 그리고 왕정복고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설교가로 활동했고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감옥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존 버년은 감옥생활을 하면서 철로역정을 썼는데 이 책은 112개 언어로 번역됐고 우리말로는 1895년에 번역된 철로역정이 한국 번역 문학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1688년 8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는 장로교 총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장로교 총회가 조직됩니다. 그 당시 장로교는 교파가 하나였고 장로교 제1차 총회는 평양신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참석한 대표는 모두 221명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총회장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회장의 길선주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이 각각 선출됩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는데 산동성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곳이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결정으로 그 이듬해 1913년 3명의 선교사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님이 산동성으로 파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로교 총회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9월 1일 화요일에는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9월 1일 정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됐는데요. 생명의 전화 제도는 1963년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영민 목사님이 해외 여행 중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1973년경부터 생명의 전화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1976년 9월 1일에 생명의 전화가 개통됩니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첫날 217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뒤 매일 평균 150여 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1978년에는 부산에도 생명의 전화가 개설됐는데 현재는 전화 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시작한 이 전화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전화가 1976년 9월 1일 개통됐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런던 교회의 중국 선교사로 지금으로부터 186년 전인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런던 대학을 마친 후 해외 선교를 지망한 토마스 목사님은 1863년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가게 되죠. 그러나 중국 선교 사업에 있어서 여러 역경으로 좌절하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은 윌리엄슨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65년 9월 한국 서해안에 도착하게 된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목사님은 우연히 제너럴 셔만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이 배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당시 병인 교난의 와중에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유난히 나쁘던 때였지요. 셔먼호는 그해 8월 16일 용강 포구에 닿았고 대동강을 거슬러 8월 27일에 평양에 정박해 통상을 요구합니다. 한국 관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계속했던 셔먼호는 마침내 한국 관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9월 2일 제너럴 셔만호는 불타고 승선자들은 모두 처단됩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토마스 목사님은 아직도 개신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뒷날 그가 거름이라도 된 듯 수많은 교회가 그의 죽음 위에 세워졌던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66년 9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선교의 한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고 훗날 토마스 순교 기념사업회의 조직과 함께 그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예배당이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9월 2일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일 수요일에 오카는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오래 담임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문과와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란 말을 정착시켰고 탁월한 설교가로 이론가 개혁자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명성을 높였죠. 1978년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제자 훈련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80년대 90년대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홍정길, 하영조,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온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또 1996년 예장합동총회 내 목회자 갱신그룹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를 창립해 교회의 자정능력 회복에도 힘써왔죠. 2003년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스스로 오정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 아름다운 세대교체의 본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보내면 모레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날이 더워도 9월을 여름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름과 8월 잘 정리하시고 시원한 가을 9월 맞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딜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딜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충만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합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언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이한 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날을 마친 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6장 앞에는 다니엘의 생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시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예언과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은 다니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말년 이야기입니다. 나이로 말하면 80대 후반에 그 다니엘이 사실은 10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바벨론에 남아 거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다니엘이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 말이야. 다니엘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아니 심지어 목숨보다도 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아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에서 신앙생활에서 근거를 찾지 않는다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외에는 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걸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되도록 하자,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건의하는데 모든 총리, 모든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 일치해서 이 안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렸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총리가 동의합니까? 누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세 명 중에. 다니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동의 안 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합니까? 최소한 그 120명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야, 이 다수결의 이 결함은 사람들의 모든 의견인 것처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강행하는 거예요. 더구나 다리오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다리오 같은 이 정치인도 문제인데 그를 우상화하는 법이에요. 우상화. 그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왕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쭐해졌어요.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법은요, 사실은 위헌적입니다. 왜 위헌적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 여러 종교, 여러 지역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그 페르시아의 통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개인의 그 종교와 민족의 문화를 존중했던 그것을 깡그리 채 무너뜨리면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법이 배치되게 되어버렸어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배치되게 됐어요. 왕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게끔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자면은 왕한테 반역자가 되는 거고 왕한테 충성하자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기로에 딱 법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법 이겁니다. 일본 대제국에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불복종입니다. 세상의 법이 내 양심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물론 방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여기 다니엘은 자기 해명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지금 6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3장에도 나왔습니다. 이 3장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6장은 다니엘이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3장에는 하라고 해요. 금신상에 가서 절하라고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 6장은 하지 마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지 말았는데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아니 언제는 하지 하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하지 마라고 그랬다가 이게 법이 이게 지멋대로예요. 안 한다고 벌주더니 한다고 벌주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참 재밌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죽이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지. 왜 사자굴에 던집니까? 왜

0: 불구덩이에 던집니까? 참 시간을 주는 건데 이 세상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이 아닙니다. 그 후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판결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심이 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최종심을 사자한테 맡긴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면 유죄, 안 잡아먹으면 무죄, 불에 타면 유죄, 물에 안 타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자굴은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재판정이 돼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이거 그 맨체스터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 보는데,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1890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36년 됐네요.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리비에르는 원래 동물들을, 애완동물들 예쁘게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동물 나오는 그림을 그렸는데, 다니엘 좀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십니까? 뒷짐을 딱 치고 창 밖으로, 예, 밖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빛이 뒤로 그림자를 딱 들이게 만들어요. 사자가 몇 마리입니까? 아직도 못 셌어요. 일곱 마리입니다. 완전 숫자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위를 뒤에서 딱 호위하고 있어요. 저는 호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위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애완동물처럼 그려놨어요, 사자를.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자는요, 나는 보호하고 대적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로 다 둘러서 진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루틴,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쭉 내다봐요. 나중에 다니엘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새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네 번째 캐릭터, 천사인지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호위하는데, 이게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3절에 새벽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무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는 무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라도 같은 사람한테, 비겁한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 굴에 던져져서 바위로까지 봉하고, 그리고 인봉을 딱 해서 인쳤는데 그 새벽에 그 바위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것처럼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불법이 아닌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가 불법이 될 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 불법이 아닌데도 안 오는데 그때는 하겠죠. 그리워하겠죠.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에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주일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몸이 힘들어도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다음 곡은 유선식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시고 살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번에는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콜드 워터 워십의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모든 것 되십니다. 다음 곡은 김도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선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풍파를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임되신 이해를 정죄되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 길은요, 한 폭의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의 대표작인 기도하는 손인데요. 이 그림은요, 얼굴도 화려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저 두 손이 모아져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손에는요,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요, 간절함이 담겨 있으며 말보다 깊은 침묵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침묵인지도 모릅니다. 입으로 하는 말보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단순히 두 손을 모은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생각해보면 클래식 음악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들은요, 때로는 악보 위에 자신의 기도를 남겼고요, 연주자는 그 기도를 소리로 전하며 우리는 그 음악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선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잠시 마음의 손을 모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음악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요, 또 하나의 작은 쉼이 되길 바라면서 8월의 끝자락에서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식한 책첫 곡으로 소프라노 양재희의 찬양으로 기도하리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 Der Hirt auf dem Felsen이라는 제목의 곡은요. 그의 마지막 시기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많은 음악학자들이요. 슈베르트의 마지막 걸작 가곡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1828년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 완성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요. 보통의 가곡과는 달리 소프라노,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를 위해 쓰였다는 점입니다. 클라리넷은 단순히 반주 악기가 아니라요. 노래와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목동의 외침을, 때로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가곡이면서도 실내악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의 바위의 목동 도이치번호 965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카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의 바위의 목동 도이치번호 965번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펜바흐라고 하면요, 대부분 천국과 지옥의 서곡이나 오페레타를 떠올리지만요, 사실 그는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였습니다. 파리 음악원에서 첼로를 공부했고요. 오페라 코믹 극장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첼로 작품에는 연주자의 손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작곡가의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번호 54번 중에서 폴로네이즈인데요. 오펜바흐는 첼로가 단순히 낮은 음을 받쳐주는 악기가 아니라요. 노래하고 춤추며 웃을 줄 아는 악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폴로네이즈는 두 대의 첼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우아한 무도회를 여는 듯한 작품인데요. 경쾌한 발걸음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이 음악을 함께 하시면서요. 첼로가 들려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번호 54번 중에서 폴로네이즈를 롤랜드 피도와 에티엔 페클라르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5중주 제4번 D 메이저 중에서 오늘은 제2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조를 페페 로메로의 기타와 아이오나 브라운과 말콤 라첸의 바이올린 그리고 데니스 기가이의 첼로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와 아이오나 브라운과 말콤 라첸의 바이올린 그리고 데니스 비가이의 첼로 연주로 보케리니의 기타 5중주 제4번 D메이저 중에서 제2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조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번호 54번 중에서 폴로네이즈를 롤랜드 피드와 에티엔 페클라르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만의 예술가곡 비드뭉 헌정을 리스트가 편곡한 곡이었는데요. 윤디일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메이저 작품 번호 35번은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1악장과 눈부신 3악장 사이에 자리한 2악장, 칸초네타는요, 작품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칸초네타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차이콥스키는 협주곡의 한가운데 작은 노래를 담아두었는데요. 화려한 기교를 잠시 내려놓고요. 바이올린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메이저 작품 번호 35번 중에서 오늘은 제2악장 칸초네타 안단테를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 메이저 작품 번호 35번 중에서 제2악장 칸초네타 안단테를 안네스 피무터의 바이올린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카프리시즈 작품 번호 17번입니다. 카프리시즈는요, 프랑스어로 변덕스러운, 장난기 있는, 즉흥적이라는 뜻인데요. 이 곡은 제목 그대로 한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경쾌하게 시작하지만요, 금세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로 바뀌고요, 다시 장난스럽고 활기찬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웃다가도 금세 진지해지고요. 다시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엘가는 이런 감정의 변화를 과장하지 않고 절제된 우아함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엘가의 카프리시즈 작품 번호 17번을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푸치니 오페라 투란두트에 나오는 네순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하나씩 더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G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무척 뜨거웠던 이번 여름의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달라졌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더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그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지요. 낮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나요? 점점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낮도 밤도 시간을 모두 다스리지요. 그래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가을이 오고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고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들으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찬양을 들으며 멈추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나요? 맞아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절이 바뀌며 여러분의 옷차림도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지요. 맞아요.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또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이제 9월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선선한 가을이 오겠지요?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9월이 되고 가을이 되어도 예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말이지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시편 66편 18절
2: 시편 66편 18절
1: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0: 마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3: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3: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3: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3: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암송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바로 교만, 겸손, 은혜이지요. 먼저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를 말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요. 게임이나 운동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고봐, 내가 최고지?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0: 자신을 뽐내며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교만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지요. 공부나 어떤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은혜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건강, 지혜,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평안, 기쁨,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함께 다짐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보기로 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도전해보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뉴기니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았었지요. 뉴기니 섬은 태평양 남쪽 바다, 호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섬이었어요.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맞아요. 바로 1년이에요.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병원도 의사도 없는 뉴기니 섬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들었지요. 엄마는 빌림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주머니에 아기를 넣고 밭에 가서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돼지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도 했지요. 친구들, 그 아기는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1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친구들, 다행히도 아기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1년 동안 잘 자랐어요. 이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지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1: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올리오파. 올리오파가 좋겠어요. 우리 아기는 이제 올리오파라고 부릅시다.
0: 올리오파? 네, 좋아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올리오파야 잘 자라렴. 부모님은 아기에게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사는 뉴기니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뉴기니 섬의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2: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몰래 마술을 거는 게 분명해.
0: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악령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올리오파도 자라가면서 악령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악령은 너무 무서워. 악령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뉴기니 섬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올리오파는 달 밝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강을 따라가며 늦게까지 놀았어요. 올리오파는 달이 밝은 밤에는 악령이 따라온다고 해도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0: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면 올리오파는 자기 오두막집 불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며 얘기해야 했어요.
1: 아버지, 오늘은 어디에서 사냥을 하셨나요?
0: 올리오파가 밤에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는 이유는 무당이 몰래 가까이에 와서 쇠 깡통 속에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오파는 그런 나쁜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2: 아, 아빠, 아빠, 너무 아파요.
0: 어느 날 올리오파가 심하게 아프자 부모님은 즉시 무당을 불러왔어요. 무당은 돼지와 개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팔에는 쥐 가죽을 두르고 머리에는 초록색 풍뎅이와 새 깃털로 꽂아 만든 띠를 둘렀어요. 무당은 돼지를 죽여 그 피와 어떤 잎사귀를 섞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대나무 침으로 올리오파에게 주사를 놓듯 찔렀어요. 무당은 올리오파가 곧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2: 아빠, 너무 아파요.
0: 무당이 한 행동은 오히려 올리오파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올리오파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리오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인데요. 여름날 과수원을 떠올려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생기가 넘치죠? 달콤한 과일 향기에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또 작은 새부터 큰 새들까지 찾아와 아름답고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친지분께 이 농장 소식을 종종 듣고 있는데요. 7월, 8월 이 내내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수확하느라 온 가족이 아주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수확이 끝나는 철이 되면 한동안은 좀 여유롭게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쉴 틈도 없이 바로 9월부터 내년 농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두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열매가 없는 나머지 10개월가량을 긴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거죠. 농부는 열매 하나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만 해도요.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일 때 참 조급해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우리 영원의 땅을 일구면서 이 마음의 가지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하나이다.

박종호의 주의 말씀은 조수아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 탓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제값에 팔 수 없는 비품 복숭아들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냉방병 걸리겠다고 투정 부릴 때 농부들은 상처난 과일들을 보며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상한 과일을 수확하려 아침 일찍 뙤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거죠. 또 우리가 마트에서 예쁜 과일을 고르며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달콤함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와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죠. 탐 페클스의 영어 찬양 예수 따라가면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어진 곡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내일일은 남몰라요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지금은 작곡과 찬양과 음반 제작과 간증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그가 20살 때 찬양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전문 사역팀에 들어갔을 때는 그는 모든 부분에 미숙하여 집회를 돕는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집회 전에 음향 장비를 나르고 세팅하고 집회가 끝나면 짐을 정리하고 옮겨오는 사역이었던 거죠.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으나 그에게 그러한 사역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낡은 드럼을 사다 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그는 엔지니어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섬기면서 드럼도 전공하게 되고 싱어로 섬길 수도 있었지만 뛰어난 연주자나 싱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른이 되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작곡가에 입학하게 되고 교회 음악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20대에 꿈꿔오던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